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될 때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으며 이 땅에 아파하는 눈물 흘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어떤 눈물을, 어떤 땀을 흘리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습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헛된 소망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아픔이 되고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며

0: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의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어요. 열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0: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 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 This is Hope Radio Angel 3 TAWH Palau. Listen 24 hours a day at hoperadio.net.
3: 'Presented to you by New Destiny Christian Center, where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For who the Son sets free is unquestionably free.
4: See, set free is, I'm in a cage and I need out. I'm in a prison, I need you to open it, I need out. Made free is, He made me. I'm not in a cage. I'm made free. I live free. I am free. I don't even think that I'm worthy of a cage because I'm not, because I'm a daughter. He sets us free to make us free. And free people do what? Free people. Hurt people hurt people. Free people free people. So Jesus does what only Jesus can do. He protects her from her accusers. And then Jesus was left alone with the woman still standing where they had put her. Some of you are in here today and you've accepted Jesus. You love Jesus. You're washed in the blood. You're born again. If you die, you're going to go to heaven because you've believed on Jesus. But some of you are still standing where they put you. Where Satan put you, where sin put you, and where shame put you, you're still standing there. Because that's where they made you stand. He's here with the Holy Spirit encounter that He wants to set you free, make you free, and move you into position to live free. See, religion puts you in a place and it tells you to stay in that place. This is all your mama ever was. This is all you're ever going to be. And it's all your kids are ever going to be. Said who? Shame? Satan? Sin? Sin is generational curses that are passed down. It's strengthened. It gets harder to break. Here's the thing about a generational sin and a generational curse. You have to literally come up to the very thing that stopped your grandfather, your father, your grandmother, your grandmother on your father's side, and then over here on your mother's side, and then up to 14 generations, it all stopped them too. And it's not one of these, all right, I'm going to just run really, really hard. You ever do that in grade school? And you didn't break through and you lost your breath? That's when I finally learned you can hit people before you hit, whatever you got to do to win, right? It's not just like, okay, I'm going to do it. No. It's this process. How did you get farther than your father ever got? Because that invisible thing that's coming against you, it came against them and it stopped them. Pride doesn't get you past that. But the Jesus who's willing to get in the dirt with you, and if you're willing to one by one let Him deal with that mess and break that stuff off of you and tell you your place is not where shame, sin, and Satan put you, but it's over here seated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where you have access to my mind, what I see, what I say. You learn to prophesy what I say, and you speak to those things that be not as though they were. Why? Because I made you free, and now you can live free, proclaiming everything that you see seated in me. It's the game changer in the dirt. Why? Because He deals with our mind. He deals with our mind. We like when He's dealing with religion, right? Because religion is just a big, bad, bully, mean guy. But sometimes we're religious, right? Like, I know what you should be doing, brother. Definitely know what you should be doing, sister. Now we're going to switch it to where we allow Him to deal with our mind. So Jesus was left alone with her, with the woman still standing where they had put her. So He stood up and said, I love this, because you know Jesus. If Jesus stood up, guess what? It was time for her to do what? To also stand, because Jesus will not deal with you in that place of shame and where they put you. He will move your position. He changed her posture from thrown in the sand and in the dirt with shame. He picks her up and he says,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Did no one condemn you? As if he's surprised. And she said, no one, sir. She knows she should be dead. She knows what she deserves. Make no mistake about it, folks. She was wrong. She sinned. She deserved that penalty under the law, just like you and I have. Neither do I condemn you. John 3:17.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Jesus doesn't condemn. Now, if this was the modern church, this is where I'd stop. We'd all go home happy. But you know how Jesus says, but. You always got to pay attention where Jesus says, but. Neither do I condemn you, Jesus said to her. And I love this. I love this translation. But go home and do not sin again. Go home. Go home because guess what, little orphan? You now have a home. You now belong. I just stood up to you against a whole religious system, against hateful, mean people, against everything that would accuse you. I did that to set you free, to make you free, so you can understand you've got a home to go home to. He deals with an orphan spirit. Go home. You belong. You're not an orphan. And I love this. And do not sin again. Is that possible? I mean, we see Romans 6, for sin shall have no dominion over you. Romans 8,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s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He's not only prophesying something to her, but he gave her a righteous command, and he would never give any of us a righteous command if he didn't give us the ability to live out a righteous command. Do you see where this is going? Look, I, in that moment, rescued you. I'm not condemning you, but I am now having a confrontation and encounter of the Holy Spirit with you to where you can all of a sudden realize you don't have to live like an orphan in your mind and in your thinking. You don't have to look for love in all the wrong places and degrade yourself and lose your dignity. I have come and I'm ripping that orphan label off of you, and I'm telling you for the first time in your life, go home. And in our home, there's belonging. In our home, there's acceptance. In our home, we don't relate to you with shame and sin and all that stuff that Satan put on you. But in our home, there's a way to live. There's a culture in the house, and the culture of the house is not sin. He specifically said, go home and don't do it again. Is it really that simple? So if what Jesus said is true, and we know it is, we need to dig into that a little more. Because if you really don't have to lose your temper and be filled with rage and scream and cuss and act like a maniac, or maybe it's because you're identifying with an orphan spirit and you think you have to self-protect, self-preserve, take care of everything, defend yourself. And you can't because you're not God, and the pressure starts mounting, then you blow up. Or maybe it's pride, religion, money. I mean, I don't know what your thing is tonight. That's not what I'm trying to get into. Jesus is going to get into that stuff. Remember, one by one? He'll deal with your stuff. I got my own stuff. I read the Word, and this is the kind of stuff he teaches me from the Word. Because I believe we read the Word and we're supposed to stay long enough with the Word that isn't just logos, the written word, but rhema, the living word, where he can breathe and speak. He speaks to me with my issues because I'm not just reading the word to check a list and be religious, but I want the word to read me so I can level up. 6 weeks ago, he spoke to this house. I am coming to deal with the crooked places. I don't know about you, but hopefully you've been doing what I've been doing. If not, please follow suit. Follow me as I follow Christ. I have the boldness to say that in this regard. I've hit my face. God, make the crooked places in me straight. Bring your rod against my life and give me the wisdom and understanding to make the adjustments. Father, whatever you let me do, please don't let me lie to me. If I compare my life against yours, I may look pretty stellar. I'm not going to lie. By the grace of God, I do have some areas of great, organic, true, authentic victory in my life. But I would be foolish to do that, because that is what Pharisees and Sadducees do. Oh, but when I am in the throne room with his glory and his holiness and the things that offend him that I'm not even aware of, and I lay in his presence and say, Papa, I'm not an orphan anymore. I'm a daughter. I've come home. What's the culture of the house? Because I got to know, because I don't know, because I've been so busy self-protecting, self-defending. You're not going to hurt me. I'm going to reject. I'm not going to build relationships. I got to, you know, that's why I don't have relationships, because, you know, I'm going to reject you before you can reject me. No one's going to get close to me. I'm a porcupine. Well, Pastor Teresa, we don't perceive you that way. I was talking about you. No, I'm just kidding. You know how we do, right? Neither do I condemn you. And Jesus said to her, go home and do not sin again. See, with the righteous command comes a standard, but there also comes grace to enable obedience. See, there's a certain way to live in the house when you're a son and a daughter. Everybody here, you probably have house rules, right? And if not, you probably need a revelation in this. Everything does work with order and protocol. Even your house, it might be dysfunctional, but you still know how to function in dysfunction. There's some kind of order, whether it's accurate or not. For as many as believed on him, he gave them power to become sons of God. We're name bearers. We're image bearers of Jesus Christ. And when you have that orphan spirit, the first thing you think when you mess up, because remember, he said, go home. We come home. And the first time you mess up, what happens? Anybody want to give it a jab? We're doing what she's doing right there. We just kind of walk away because I messed up. I can't be home. I blew it. I didn't live up to the name. Because we have no confidence in a loving father in the context of relationship, we're like, I better cut my losses and run. I better get out of here. But yet, if you will stay and not leave and just go home, you will open yourself up to an experience that will blow your mind, but will heal you, because you will have experiential truth begin to operate toward you.
3: Thank you for listening to Truth Talks by New Destiny Christian Center. We pray that this message blessed you in your walk with God. If you would like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or listen to other messages like this one, you can visit our website at www.newdestinychristiancenter.com.
5: Here'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programming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Just go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 Plus, get even mo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net.
6: Great faith begins with a full surrender of our life to Christ. Is He Lord over your eyes, what you watch? Is He Lord over your hands, what you touch? Is He Lord over your feet, where you go? If Jesus is my Lord, then I'm saying, Lord, whatever you say, that's what I'm doing. I'm obeying you. I don't care what it is. You're Lord. There's nothing you can ask me to do that I'm not going to do. We're talking about having great faith here.
7: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on Restoration Radio with Dr. John Polis.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one of the episodes from Prayer School. To listen to this teaching again, you can visit johnpolis.com. And now let's join Dr. John.
6: Welcome to Prayer School. We're studying from the book of Ephesians, chapter 6, verses 10 through 18. The last two lessons I've been talking to you about three important elements of your spiritual victory. We have talked about the fact that the word stand has a triple emphasis in these eight verses of Scripture. And the word stand means to remain erect. It means that after the battle, Satan won't have taken you down. You'll have taken him down and you remain erect. You remain standing. That's so powerful for you to understand the way God sees you and sees the outcome of your battle. You remain standing. That's the way you need to see it and believe and expect that. So we've talked about, number one, positional truth. Positional truth means how you stand before God. What is your position? You are in Christ. That means however Christ stands, that's how you stand. Whatever His position is, that's your position. And we've mentioned, and I know it's repetitive, but we've mentioned that you need to study every scripture in the New Testament that uses the phrase in Him, in whom, in Christ, because that is talking about your position or Christ's position, how Christ stands. You're in Christ, that's how you stand. That's number one, primary. Second thing we began to talk about wa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Remember these three things. Please write them in your Bible. Get them in your mind, in your heart. Positional truth, power of the Spirit, pieces of the armor. Those are the three elements that you must really be conversant with and understand and have revelation of those three areas to be victorious in your prayer life. Not only when you're praying for others, but when you're praying for yourself, because Satan will battle you over every prayer. He doesn't want you to have the answer to your prayer. So you need to understand all these things. So we began talking about the power of the Spirit, and I began sharing last week that the power of